0: 소리 줄이야. 주변 소리는 말은 루루.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